0: 그것은 1976년 출시 당시에는 작곡가인 강근식 씨가 직접 불렀으며 이듬해에는 연극 배우이자 뮤지컬 배우로 유명한 윤석화 씨가 불러서 큰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.
1: 아, 그렇군요.
0: 네, CM송의 대부 김도현과 조용남이 노래합니다.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.
1: 들어보시죠.
0: 네.

0: 오늘 함께 들었던 CM송들은 비록 몇십 초짜리 짧은 멜로디였지만 참 오래도록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있잖아요.
1: 네.
0: 아마 우리의 어린 시절 가족과 함께 보던 TV 또는 옛날에 살던 동네 슈퍼마켓의 풍경 같은 추억이 함께 담겨있기 때문이겠죠.
1: 네. 그 먹던 과자나 아이스크림도
0: 그렇죠?
1: 아마 추억을
0: 생각나죠.
1: 네. 혹시 오늘의 방송이 끝나고 갑자기 새우깡이나 마동석 같은 거 찾으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.
0: 네.
1: 오늘 방송이 애청자 여러분께 잠시나마 쉼터와 같은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.
0: 저희 안녕 톡쇼는 매주 목요일 저녁 6시에 FM 104.7MHz, AM 1431kHz로 맞추면 들으실 수 있고요. 또 웹사이트 www.radiohawksbay.org.nz에 들어가시면 언제 어디서든지 들으실 수 있습니다.
1: 네. 다음 주에는 우리라는 대한민국의 독특한 문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다시 찾아가겠습니다.
0: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